0: 사녀구나. 어머니 약도 사녀구나.
1: 에이, 아도노.
0: 메라세.
1: 마, 아도노, 라미소.
0: 예스.
1: 아, 잡아, 와투이. 아도노, 라미소.
2: 아무튼이.
3: 와이치치.
1: 아바타노.
0: 미라스
1: 마와
0: 노라미스 노라스 타뇨무나
1: 에라데